0: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해적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
1: 바바 이안다카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고디 돈통나사 낭족바
0: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 만나 듯밧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너 잡힐 때문 자마노 나 자족어디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고서 자보하
2: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이 실롱니가타 위야띵아
1: Oi, Ruga, I'm going to send you a good contact in Skanya.
2: Plus F, Chinko, Ninga, Chimwe.
1: Yeah, plus F, Nigaman, on Tisa Tanat Naman Ginma.
0: Namasyama, Jin Salon, A, Chani Rangko Chaon, Bienko, Blakat Kupa, Mangrakat Kupa, Aru Chuong Kupa, Vitamin Rang, Dong Zaon, Mandini, Chanchianiko, Bilgriata, Aru Bien, Bimankova, Nomata.